양들 앞에 하자하사 대대놈데 꼬아야 해놈데 아 오빠바노미다 하이쿠라이 마카나시구이 도루자니 보타베구이 아시도제사베 아 양들의 핸데마파 아 파라과이 그 아파